0: 잠깐만해. 수배. 서라라. 네, 야만하면 가나? 월등 거라 일라. 내라 이제. 가른탄 일라. 네, 와른보다 안돼. 다 들여 들어라.
1: 라자.
0: 야 라자. 옆에 아무도 데리고 오프리데. 바라 바라 이분들 바이알 마이 보드.
1: ராஜா
0: பாரு வரண்டா வரண்டா